0: 다들 숨고 이발해. 서진대 인도 닥대 신유 중앙지다 과겐지 디응은에네 다 가속을 그게 다 친한 쇼를 왜래? 나가라 사이에 쳐다 사이에 쳐 뭐 인베다 캐버든 퇴용 요하는 책.
1: So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hilosophical position that the difference the demarcation between the Buddhist and the non-Buddhist school of thought in ancient India was really made on the basis of one's position on the nature of self. So the non-Buddhist school, who on the whole accept the notion of conception of a self as an eternal, unchanging, autonomous reality, from the Buddhist point of view, this belief in a self as an absolute eternal principle reinforces our innate tendency to believe in some kind of self as a master that controls our body and mind. Of course, Buddhists reject this notion of self, not only the metaphysical conception of self as postulated by non-Buddhist schools, but also Buddhists argue that our innate conception of self as some kind of distinct reality that is the controller of our body and mind, that is also false. So it's the negation or the rejection of conception of selfhood that that characterizes a school of thought as a Buddhist.
0: 자자가 친하게 캐버 따윈 제야지다 다 가서 그게 잠든 제야로 소문 놔 제다가다 저울 때도 따윈 제야들이 사실 이번 인도산에 아니 따오까다가 철제시 다 캐랑엔디 다 가다 가쇼래 남과체제 근데 내 이번 인도산에 누제 선제 미다과 사실 탐제 동해와 최소제 동시에 다음에 양하는 답을 씌웠어야 어라 든대기 철제시부디
1: So it is on the basis of the philosophical positions that distinction is made between Buddhist school of thought. These four seals are that all composite phenomena are transient and impermanent. All contaminated phenomena are in the nature of suffering. That's the second seal. And all phenomena are empty and devoid of selfhood. That's the third. And nirvana is the true peace. That's the fourth seal.
0: So that day, du shin che gun ke jing ma shen ne. Dai du jing ji, du jing du be bo ne cha ba ke ba. Ji ke be che shi yin shin che le ya, ani ho ke ji du ra re che ba le. Te ya ne, pa na ngan zo da ka so bu ge jun ji ji ba de 준비해봐. 말한 수배 통수도 예대로 차대기 봐. 친한 경고부 가득하니 내고 균진 직도야지. 자다 든든도 직이 균 가야지. 예 친절해야. 그 깨지 직부 직이 매나. 아 그 균 직과 배영도 말해. 그 깨지 그거 이니 표시. 공오 육이 탐하되니 그 균 가려야지 융기가래. 그러다 균지 직업이 이해 되는지 친절하고 그 계지 직업에 대해 배차되어래. 그 계지 민주야고 계지 배 따도 되는 집에이나 계지 당부 계지 입에 두 걸레 배 뉴업을 대여나 대수부 시부시는 거다 또 유민시는 거 대고야지. 이번에는 균지 직업도 시작한 가혹사래. 그래서 근데 이번 인도다 계지 지야대. 다야 지난말 로기 아니. 그래서 이제 전지 생일가래 계속 시스템 송대하지기 코로코로양 기회로 사버지기 거의 다 직송기 어디다 지단으로 나보산지에 취하기 다 좀 더 소셜이 되기 간다 직배 깨지 지기야디 친중기 규 사도 잡아 말해있어 그다음 깨지기 육컬에 직배 단위도 깨버려있어 자 니네 인배인들 깨지 당부 깨지 입에 들수 마대바디 마대바사 마인바 깨지 당고 코란한 것 뒤에서 미드베 모를 줬은 말입니다. 그래서 깨지 당고 코란 코란한 것 정도일라 지금에 떠니도 주버지 가리 잡았으면 깨지 귀 잡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 메뉴 안에 깨신 채와 깨지 귀 코란 지금에 떠니도 깨버리 지금에 떠니도 주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 메뉴 안에 dujeri shio kanda kanyi na ya

0: 그런 것도 없고요. 다 죄는 잘 쉬어요. 다 무슨 그런 게다 주지 담에게 따와지 요구요. 된전들 따와디 아니 가답에 시리군년 볼래 기하시 영원래야 창조 없음지 쓰면 뭐 주는 영하여 말봐. 자 된전 인도산에 나냐면 세계인데 파르도 침배 남기 가서를 배 님불디디 가다 냐모도 취대베지다 콩도 취대베지 콜도 취대베지 고유하는 말도 되면 그냥 처음도 와. 하루도 심별 알람 냠는 생일 집에이나 나가 내줘 이리 네가는 내 배겨봐 여말에 거람이 전주 있으면 거면 친구 냠는 시야 다그때 다게 거라다 산대 거라봐 나가 냠는 생일 되기 확 검실스다 나 장실식 무슨 조선 대실식이 되기야 말이 그 간다 돈이 다오고 여래 전주 있으면 거기야 되면 편히 잠도 와 나도 친구도 되기 뒤숭구 여래 돈 담보 깽가 매발래 단 대배 나래야 전담으로 취업하면 이제 깽감 매봐 타제 우매 시수 냐버려 샤디 송대야 단들라 깽가 여말에 상대 전대 하지 말아봐 말안서 롤이야 깨와다 내봐다 가과세야지 깽가 내송세야지 롤이 샤디기 여래 롤이 샤디 유리자네 시두 니네 댐배 깽가 내송세야지 롤이 시두 봐 단들 샤와는 시여나 닥돈세야는 니그버리디 디 닥돈세야는데 터시깨와 직사용나 니야면도 직두 제가 타는 직사용나 내버디 니야면도 예미 경고 된시 타는 사무실 담배이나 그 가야세디 그러다 중가 드부티스다디 남샤 점이트부지기 마대 사용으로 와 어 드는 데 보고네 그 타녀도 매력의 시기야 말에 콜로를 샤원는 시 견디는 예미 지자니 아 견디는 매버 파 쳐버지기 로를 샤인 루사네 아니 에 깽가매바타제우메시디에니 서울 민네 라야인 러시면 동바 게임 주사네 아니 미고 자셔와 하이 콜로르 민네 나버시면 게바 세아디 종이 말이 근데 사세님이 세아디 종이 말이
1: so this reference to the absence of origination and cessation on the ultimate level as I pointed out earlier really implies the need for not just it being the fact, but also the need for actually cultivating that understanding within oneself as the basis for the deity yoga meditation. Because generally speaking, as it is stated in Nagarjuna's fundamental wisdom of the middle way, where he states that in a system where emptiness is possible, everything is possible, in a system where, or in a standpoint where emptiness is not possible, no functions is possible. So from that point of view, generally speaking, if one's standpoint embraces the understanding of emptiness, within that standpoint, all functions of everyday world, of cause and effects and so on, will be tenable. So that understanding is there. But here, in this context, the understanding of how one arises on the conventional level as a deity, although on the ultimate level there is no cessation and origination. And the meaning here is a deeper one, and which is explicitly brought out in Kongtrul's commentary of this particular section, where he says that while abiding in mentally on equipoise, one's mind equipoised on the absence of origination and cessation on the ultimate level. So this reference to one's mind being equipoised refers to the need for a deep understanding of the emptiness of origination and cessation on the ultimate level. And this, I think, is an important point because normally there are quite a number of people who perceive themselves as practitioners of Vajrayana, Tantrayana. We do sadhana practices, we have mantra recitations, and we also do some form of visualization of oneself as a deity. But so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면접 표고 우수십시오. 다 면접 준 적이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전시. 그죠? 딱 그도 수제식 넣는 거래. 수제식 넣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도 과연.

0: It is the purpose. The ultimate purpose is as follows. Given that all phenomena that are imputed as distinct realities, such as afflicted factors, as factors of enlightened class, as five medicines, as five nectars, and so on, have spontaneously come into being within the great equanimity of unexcelled Buddhahood, with no judgment of affirmation and negation, the wheel of existence itself has existed right from the beginning as the nature of unexcelled Buddhahood, sharing the characteristics of Nirvana. It is therefore the characteristic mark of the result and the manifest actualization of this wheel of atonement of inexhaustible body, speech, and mind, which is the ultimate purpose. So by explaining the three characteristics marks, then the text goes on to explain the interrelationships and also the purpose and the ultimate purpose of these various stages. So His Holiness was saying that he's not going to elaborate on the text itself, partly because we have not much time, and also partly there is an expression that one teaches the text, one comments upon the text like an old man chewing. So you swallow the hard bits and chew the soft bits.
1: Tade, qual é zonda? Oh, de Deus. Tade, tela. Nyamba da nyewe nyamba da zhuba chenpyu tun, lunyi zhuba jube, nanzho la zhomba da chao. Tade, nyamba, haza, nyamba, nyenye nyidu, chigi ta, xaro, ta zhuba zhuba jinsi. Tade, nyu choge xing. Tā chōgā sō sō sō lī yā, nīndrū yāng lā shī, jādā mēdā mēdā mēdā yōng dēk duwā, tā tēdē shī sūngu yā sā rē. Tā lā nyāmbā tā nyāyā nyāmbā tā ngā drupā chēng bē, lūng jī drupā kī rū bē, nān chō lā zōmbā chā wō, tā lā nyāmbā nī, chēng shū sēm shē bā tē sī, tā tōng nī gōm yā tī. Kā sā, tā mū tōng nī chēng shū tē sā rō, tēdē yōng duwā, tā tēdē shā. Tā nī, tā ngā lā mē kī shūng kī tōng nī gōm yā, tsā mō lā lī yā, wē sē kī nyām tē nī tōng nī gōm bā shē lā gō gā rē. 때문에 나 알람이 제주 성교 말이 다 그 뒤에 육매에서 과차 체체 엔 뒤도 안에 다 동이 고미야 지게 다 정주 년반이 정주 쌤 셰바데 대한 최담제 얘네 상계의 정신도 세야겠다 예상계 봐서 되게 공부 쉬었는 신제 탐제다 육매를 봐 마다고 최디 태가를 빼는 상계를 했으니 상계의 정신을 봐야 그 태가 과야 가고도 와 다고도서 줄리아 삼단에 그 정신으로다 그 군소의 정신 그 털도도 씹어있나 육매 아니 시발레 샤데버지 왜살레 샤데버지 근데 이번 인도 예상계 봐서 되게 공부시면 사실이 대한 최선제 얘네 상계의 정신도 남지 주신 년비 주수 매버 떠보 오 전에 그 예상계의 인도자네 배나 다를 줄라면 지 들루면 라 용도와 dil sa cha cha me sha bor sha wa chung se me yang da ni la yang da na na ba zhe ngo do jian ge ge le ya pe zhi di dong a tu mu ge dong ni ma cha che ga zhe zha ba le ya zha le yin na ga zhe di nga le yu xi sa ya yo ma le ga zhe dong ba di xi yang sha bo zhe ma le sa qi de ne ba de xin du ni le zhi bu chen ni ne ba sha go le shi na dong a tu mu ge da da wa de zhan xie
2: 居然没看到了什么路不往你的原来人是你的事实第一点呢马是带你现在这个不离不到我到今次的居然没成交了这个的但是我的也真是的呢三下朝啊然后女朋友也是的他的那是新那个女朋友也是的当这部三节是女朋友也是他们就前面一些你不的你什么的这样嘛这个团队的前面的有的的一年早 외사와 가서 우리 그게 정신이 틈에 그래 많이 와 오늘 틈에 내 많이 와 찌뿌찌뿌 그러다 냉주를 여성야로 냉주를 매성야로 뭐그 정도가 폐질 유지 외사를 자나 냉주를 매 유진지 외사를 자나 뭐지니 시야나 냉주를 여 뭐지니 시야나 냉주를 매 이러면 돼 자자가 알아대요 예상계 봐서 했다 뒤인 말에 최선시 예는 상계별 정신도 남기 주

0: These tantras were taught by the Buddha assuming an appearance of a kind of a universal monarch as a celestial figure and then giving these teachings. Then finally you have the third class of tantras, which are known as the highest yoga tantra or Anuttara tantra, where in correspondence to the physiological and mental and emotional kind of state and structure of human beings, Buddha has taught these tantras by assuming the appearance of the principal meditation deities and then transmitting these tantras. So there again you need a different level of understanding to really make sense of the historical origin of these teachings.
1: Pena anda di sanga nyamnin shinge ki duje khorang ki sangam da ta jene ki da kor ka so ne ju de tyne gyudi da ka so re gyudi jing go menda da ka da gyudi nyamnin menda de da kor yong de ge chi sa pena anda di ta sang lo sa wa da ba shir ben jin kong 등고기 시작은 내가 전부 다 캐바 전부 해. 캐바 전부 인물이. 지금부터 송로 남자는 캐바. 내년에 등고 더할 예사 뒤에 되겠지. 그래서 공기 등고기 지둥지 나로 뒤 송샤. 아니 룽기 포디디, 룽기 펀섬디, 사운드베 건의 송시베 룽기 펀섬디다. 뒤지 걸로 건의 송시베 룽기 로다니부디 다섯 단위 미가래. 지나다 코랑기 뒤 스페시 가소르다 냠룽기 심주 제윤디. 등고의 송시에 룽기 판정도 이리베 딱다 라추기도 우스 사운드베 건의 송시에 룽기 라추기 민도 세대 송도와 코라는 게 송나도 세상 코라는 게 지금 싸다 룽도 지금 로다로 지금 타네 다 뒤지 걸려 건의 송시에 딱다 고 정비가 이거로 봐 자 지난 이메 인도 자네 그 규주 수수 나로네 지금 자의 남샤다 지금 따뜻하다 때문에 지금 룽기 제가 아주 그게 풀입니다 지금 저 또한 매다 영원되기도 와 자 지난 개발시 예산에 3천수 자 간다 디 다 낸저 하이 낸 하이 낸저로리 간다 지 직사입니다 류슴을 내도 눈에 다 낸저 그 강도 내도 눈세 류스 류기 자다 캄드 저 캐발라 때네 낸저 디 맨다 저용 거야래 낸저 맨다 어떤데 용알이야 그 규지 긴고 맨다 지 용되게 지 자 근데 맨다 some chance
0: since the tantric teachings and particularly highest yoga tantra teachings really are taught in accordance with certain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and mental structure of the practitioner. We do find diversity of explanation of these structures in these various tantras. For example, a great scholar and master, Taksan Lotawa, who was not only highly learned in all knowledge disciplines of Buddhism, but particularly he was a great master and practitioner and scholar of Kalachakra Tantra. In his general exposition of the Kalachakra Tantra, he makes an observation. He says that the detailed explanation of the flow of the wind, the breathing process, that is, and also the flow of energy within the body that is described in such detail in Kalachakra, when he compares that to his own personal experience based on the meditation, and then compares that to the one found in Guhyasamaja Tantra, Taksan Lotawa has made the observation that he found the description and explanation in the Kalachakra was was exactly in accordance with his own personal experience, whereas the one found in Guhyasamaja was at variance with his own personal experience. So what this seems to suggest is that the diversity of explanations we find in the various tantras do reflect a certain diversity in the physiological structure and also the nature of the emotions and also psychological states of the practitioner. And Because the key